아스네야, 나 아스네야. 네 다음이야, 네 다음. This heavenly can be used for you. 아이스카야. 구르나는 그대 따라 아이. 구르나는 그대 따라 오. 아프나 가르스톤지기 아이. 스카야. 제가 보이니 오다 구르나는 그대.